0: 받아.
1: 머리가
0: 좀 빨려. 머리가 좀 빨려. 머리가 좀 빨려. 머리가 좀 빨려. 머리가 좀 빨려. 머리가 좀 빨려. 머리가 좀 빨려. 머리가 좀 빨려. 머리가 좀 빨려. 머리가 좀 빨려. 머리가 좀 빨려. 머리가 좀 빨려. 머리가 좀 빨려. 머리가 좀 빨려. 머리가 좀 빨려. 머리가 좀 빨려. 머리가 좀 빨려. 머리가 좀 빨려. 머리가 좀 빨려. 머리가 좀 빨려. 머리가 좀 빨려. 머리가 좀 빨려. 머리가 좀 빨려. 머리가 좀 빨려. 머리가 좀 빨려. 머리가 좀 빨려. 머리가 좀 빨려. 머리가 좀 빨려. 머리가 좀 빨려. 머리가 좀 빨려. 머리가 좀 빨려. 머